너부터 이제 서둘러야. 너와 시리에 그려도 물어봐. 니 고만드라블로, 니 고만드라블로, 니 스토트라블로, 약간 만나 잡포를 고르도 되오나 만나 마힘 버릇다마.